0: 못 리더? 세야기나 와시밖에 반대 나고 못 보고 나고 아까 또 언제야?
1: 보스 오소메
0: 오 못 리더
1: 난 이까 오네?
0: 어, 아쿠니!
1: 나 못 그릇이 몰라요. 댄파, 마이 나멀리기 까부탕, 어? 임파나구아야래기. 아, 미스카라 마코테스.
0: 넥트라바오 코리아낭, 데콤 빌딩, 어? 보스?
1: 푸티도 오래기 솔티도 심파파래.
0: 이거, 나군사카디니, 나카나 드민, 데니 넥트라바오, 아? 보슬리토?
1: 오이! 기모를 공 드라이버드네 고학 사케난 아이 호소도온 아 디바 시 시린
0: 어 시린
1: 오 디바 이거 또 고나고 딘디람 라토 나이 사리 사리 스토리도 사메 터미널
0: 예스
1: 디바 우야 토니모 시야 아까 오바나 고디니 나 고와 아닌 사케난
0: Nakuha ko sa kinan?
1: Dahil kaswerte, Mangod. Ni-abroad man to. Unya, mula nakabanda po o kurtahan.
0: Oh, naminiyo na siya?
1: Sorry, destoryan ako.
0: Buti pa sabot, boss nga. Pwede na kong makita siya. Pwede kong maistorya.
1: Pwede! Dali! Sakay din sa kinan.
0: Oh.
1: Sige na. Ah, agbihan ako ha.
2: Ima,